0: Alright, 커넝 보내라요. 커넝 주문해도 WhatsApp 060-4807-1164. Yeah, 오만 에너지 is leading. Well, a lot, dog. So one.
1: So one and under.
0: 예뭐.
1: 야, 오빠한테 굴만한.
0: 예뭐.
1: 이제 코사나 아마 winners.
0: Winners.
1: Yes.
0: No ban.
1: Sorry.
0: Amoinas no ban.
1: Yeah, no, I Louis Peterson.
0: All right, so cool.
1: Sure.

0: 치나무이 치나무이 서번.
1: 예, 서번.
0: 예.
1: 예, 전편번.
0: 예, 비전자.
1: 이거 나 유튜브나 실투스.
0: 실투스.
1: 실투스.
0: All right. 마우스야.
1: 네, 네. 좀이나 그렇게 좀안할 예정이.
0: Okay, 세번.
1: 예, 오늘은 그렇게 좀안 좋아 말한
0: 자.